멋있나 멋있나 말로 미야 예예 아아아 아침을 흘려 아아 베빈들은 미야 아아 고민 나 멋있나 멋있나 말로 미야 예예 뭐든 뭐든 뭐든 뭐든 뭐든 뭐든 뭐든 뭐든 뭐든 뭐든